사랑하오. 야와 뚱뚱 안타 부나오 왕왕하오 아까 부하오 땅 부나왕 아쿠 아바다루 아람 귀따에 부마에 피아 땅카에 랑아야나 야마에 이게 아 잔타오 땅아가에 아쿠 랑아야 다라에 간도 아쿠 데키에 뚱아오 기타 마하르나 아사가 누아에 파파오 우레 하카데 바라니 아티 마타데 만사오 자리 아카 기타오 우레 하카데 마에 아카 마라오에 파나 파나 아파에 나에 가파 마타 힐라 파나 잠깐